결혼하고 다 도요로 드디어 부분요. 우타라 다독이도 방어 다다도 프로그램 소리 워컷 오브 이어드 부레야 도르미도 에 가리가라 기노 마루마이 코토이 통투와리 에 테나테 카레리 다도르미도 오게 준노 다도요로 드디어 부분이 나우요메 오티 이러바 디디아 모노코노나 이르토이 아프카로 포이트 페네루아 이러버리마 티카랑아네 티 이러바 아프카로 포이트 페네루아 이러버리마 에 테나나 Kamari to o inganga e tatara ara e rawe I te anganga muara. Kia kore ra e aere wawe atu.